0: 이렇게 잡아요. 어디 잡아요? 우리 집에 잡았으면 오는 줄 알지 소리 나기로 바꾸사. 우리 잡았자 소리 나기로라.
1: 라디오 스타팔다 103.4 메가헤르츠.
2: 눈나만 나요.